0: 구글
1: 구글
2: 구글
3: 구글 구글
0: 구글 구글
4: 사빈이나 바게이도 왔었어요. 다망하시나? 내일 기나믹 문항하고
5: Who got that more?
6: There's more.
7: More.
8: Satang Hale.
9: More. Satang Hale.

0: 빵짱 예비촌.
1: 국내 도시니까도 살림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가 가밋 스플라이
0: 빵짱 예비촌.
1: 무덤 필리언 임포트 로컬 끈방한 바가이 사칼로워커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사 단원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촌.
1: 마이 망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길라마스 부카스 24 호라스.
2: 초이! 마박할 ba kung siya electric fan, Choy?
3: Ano klaseng electric fan?
2: Ay, Choy! Ang steady lang! Ang hindi na magtiyok-tiyok sa iba!
3: Pwede man!
4: Now back to the music faster.
5: Ang bilis!
4: This is More sa Gabi Express.
5: More sa Gabi Express!
4: On My Only Radio.
6: My Only Radio.

0: 빵짱 예리죠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스플라이즈 빵가운 건강이 서플라이
0: 빵짱 예리죠.
1: 무너무 필요한 임포대 료칼 끙방한 바가이 석컬러워커
0: 빵짱 예리죠.
1: 바라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광고컷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
2: Choy, may alcohol ka ba, Choy?
3: Day, ano mo ang alcohol?
2: Ipaligo ako sa bigo ko. Para mapatay tanan niya kagaw na nagatapik sa iya. Babaidor!
4: Easy as 1, 2, 3.
5: Para lamang ABC.
6: All hits, one after the other. Pwedeng pwede. Dahil there's more. More sa Gabi.

0: 빵짱이 쇼!
1: 그때도 슬가고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빵가운 건강및 스마라이
0: 빵짱이 쇼!
1: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테 밀루칼 끝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이 쇼!
1: 바라사 바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이 쇼!
1: 마이 망어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
2: Choy, mamakaigo Choy ang gogo, Choy.
3: Ah, ano nga klaseng agogo?
2: Ang makapanulas ang uhaw ko, Choy. Kaya uhaw-uhaw naging ko sa pagpalangga niya.
4: Siya nga pala nagpapawake up call ang room 2 ng 8 a.m. Tsaka yung room 6 ng 9 a.m.
5: Okie dokie dokes.
4: Aba, in the mood sa duty ah.
5: Nakaka-good vibes kasi ang more sa magdamag sa MOR.